0: 길 지가를 몰라.
1: 이 세상이 기존다.
0: 아, 나 또 디스코텍. 뚜빼이.
1: 그럼 애체 그렇게 묻니.
0: 영업뱅이. 너 영업뱅이.
1: 이 세상이 기존다.
0: 아, 내 위치. 어스트가 아니니.
1: 기존다.
0: 몇 살 떨러.